0: 둘, 셋.
1: Showtime, 유이쌤. 안녕하세요.
0: Urban Electro Band,
1: 유이쌤입니다.
2: 94.8 DJ FM, the ultimate youngsters